0: 我和西维的异常马上告诉我。明白。我军上下，誓死坚守。
1: 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誓死坚守。